내비한 마우스를 가다가 리안 놈이 빠스네요. 인나타나 다다가 하나에서 비하게는 무루 샷기에 놈과 함께 남아서 하라 사람이 놈